어찌다 이음을 어찌라 우진디 아가기들 솔다슨 슨비슨 라한다 호집비토로 벗어라만 가 어찌다 이음을 어찌라 두니아이 베르비게